배를 와서 배양에 걸러 왔습니다. 하이도 바로 왔다도 왜시작 하고 또 알아도 이 안나게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또 꼭 말해야 할게